0: Hey, what's up? We're Big Bang.
1: 안녕하세요, 언어가 씨입니다.
2: 안녕하세요, 저희는 최유정입니다.
3: 안녕하세요, 나리샤입니다.
4: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 Oh.